0: attain the same level of spiritual state, but without the cost of having to go through hard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1: 다 좀 된 얘기 아니 뭐가서 싸운 게 아니 아 도마에니 이유 와르슬리야 아니 총고 당보디 권당이 말이야 담바 실레 잠데 아니 뭐 총고 권나
0: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1: 단디 산제 추급에 룸시도 부드레샤.
0: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좀된데 정이 아니 김네 김에 봐 저도 중네 정중국 관에다 냐버 잡았나 되네니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 지 코롱가데도 되대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대내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정니다 아니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봐 저도 중어 상실내 되게 차되게 가래 those 전에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저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바 진주배선 차디 가서 우리 그게 걔네 전부 차되게 가래
0: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
1: That dilemma, 전에 와도 좀 된대기 아니 그게 가시오래 뇌 아니 라랭 거디디 아니 거기 가서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 된대야 갈로 슈기체 도스는 좀 된대가 마 잡았는 게 능기 아니 방라 두두 샤워레스는 소화자나 두스 샤워레 잡아든지 키고레 따와든지 키고레 스체네 나와든지 테디 마 좀 된대기다 마 그도 막 깔로 넘기 전에 또 전에다 뇌 로단데 이리 차버래 뇌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담바실이야 담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이르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Tan Rayaji, Song Yare. That Tella, Tomar any, Kashur Puge, Shine Duyaji, Dene any, Tangdong Duyaji, Jeta Shine Duya Delia, Shine Puge, Sim Zigualia, Padu Jang, Zo, the Chingui, Chinguji, Satine Indu, Gavanian Bolia, Tomar any, Midubukomia, Midubukomia. 다가는 신기이니 에니 미두가 가서 우리가 랑 류네파 에니 이제 페나스시 기류 가고 미팅했었다고 지금 전쟁이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그래냐 뭐 해지 지기였어요. 되네 에니

0: さあ、ini tempat sange ini, begitu tujuh kam dan berapa tu sama, tu cuma, tu kejam, kejadi si dong sini, apa sungbe, nangge, ini dah sungbe sozi di, ini si jing sungdi, segi hari, sada, sini dah lekjagi.다 가족을 레자 중로 된다 레자 결 된다는게 다와 산지에 그게 최 탈사 지 자나레 엔 자나네 바 탈대베 엔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이야 대신네 가족다 자네 베네 이야 주 소유 엔 우르스 군비다 예전인데 이들 나눠려야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 사물로기 실은 이무도 떼어내기 위하래 측기에도 유를 첨부 첨부면 다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떼어내야 차대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Tadi ni ada di Lingxi, nama suan itu je. Ini cuman dia, ini kasih urut punya. Tadi cakap pun dia ni sijin sung je. Tadi dia kembali ya. Ini cerita, tahu? Sanji cuman dia, jengkus yang ada kundengi. Tadi kibut tambah korang raya. Ini cuci kunci lor dene. Tadi cundeh. Sijin parut cipar lor dene.다 아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요. 근데 이제 자네 고람 그때 외쳐야지 산지 중력이 쳐 차리기 아래. 자 근데 이제 이제 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다 내부 상황 대처기 두텔이야 그게다 가솔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직접 채워야 돼. 사용 이제 자네 좀 된데 니지. 그러나 어찌 시진은 너절로 속고 숨을 거둘이야 니지 배다 숙지지 야다 지구나라고 된대다 이해바래 지금 다주베 긴둥이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는 지 수야소로 다 가다 있는 중에 되는 얘기 아니 치디 야 지구나라고 된대기 다 최지 차와 강사 능력이 지 최외 계신 멤버래 최지 차와 지 도스 능력이 아래 지상 가다 가는 저 땜베 진주구 두셔서 이네 최 최외 그 도리야 그리다 치간에 지 최하로 연구여 아래 이네 이 강사 대 사치부 지기 아마래 나다디 강 체주 체디 다 자주 지체 근데 이메 인도 자네 쳐버버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제 아 근데 틀이 된 거야 그 사례 제례 다이니 아니 그 미다바 드시야 참으셨네. 까마르르 마음에도 주머스버 주고도 민호도 저도 늦으신 것도

0: jumden degi ene ka nalolia anabene shijin shijin shung didawo eno che tamje sune chajo sudun param sune namjing phagi che tamje lo ene ngoni jube dole sene sune ru zane tadde da jijin ba kala na ene halambe cha chadal du yare chadal dode be sta ding ne da na da ta Pada sem tinju sheji shengen ngone tu si yu zane ta wan dee ni ta halambe chata dogo. Kanda tinju yinba yu zane ta ene jimden dee gongba ngomad kare resi daba yina. Ene wadan dode gongri gi kung ju, dode gongri lo kung ju ni ta zo haji dee yibida ta dode gongri lo kung ju ni ene shi jing dogo lo ya ene chue tam jing moni meba su ya dee. Ene ngoni misu sumlo gone ene ngoni meba songre is deya ene tongpani is lezane kang tong shi ene kang de tong ga cha ga cha de shi de tong ne tung ni sene ko da sumyo ai mi lezane ene wa da tung shi che jian xiang wang ene da xiang wang da ge ji da ga zo de xiang wang zo de duje che da ga na ga ne me ne xiang wang zo de duje che 제네다들이 이미 듣잖아요. 뉴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와래. 대화 동에서 아주 뉴제가 셔나 차되게 와래. 자들이 이미 듣잖아요. 다 어 조샹와 뉴제가 샹와도 조를 지니. 다 샹와. 아 대네 강게 동아 가셔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에네 가사디 신용셔 군다 저 선배 남게다. 대야도 신용셔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강제 강제 군다 셔. 어 다 샹와. 에네 다 다마다게 상황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족으로 그게 가족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듯이. 저는 어디 전이 숨 채니. 다 뒤에 전이 숨부터 모숨 채니. 다 모니 숨 채니. 다 뒤에 숨부터 저절이야. 모유 동수 맨날 이야기 있어봐. 아니 상황 겨와 모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전이 모니 매봐. 아니 용주 전답아 모님 해봐 쟤는 딱 모님 미수 숨으러 가네 아니 쉬어 담지 아니 모님 해봐래 쟤는 좀 된다 또 숨으러 마다 다 지신 버릇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침이 러미 이렇게 하지 말해 숨겨야래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해하면 해봐 쟤는 담지로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모님 모집을 써야 돼 공부 대신 숨으러 마다 다 지신 버릇 하나 좀 말해 쟤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mdh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0: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2: 다 풍불로 때네 두셔버지 저기 와래 레디네 아니 쳇니들 줄도 줄에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다시는 줄 줄었어 이분도 딱 안다에네 야 더주지매야 다 다하세야네 아니 풍부 제로요 아래 풍부 가서 우리 요주요 아래 풍부 요 풍부 요주요 아래 얘네 안 안서 놀래야 아니 나 나에네 신주인 백걸었어 나랑아 나다 대단히 미지게 나랑 안 나베거든. 시전에 롤이야. 충치베 겁네. 신 뒤 다다 봐도 맞지거든. 와. 이제 뭐 쉬거든. 더든 될래 봐 또 뭐는 답이 있나? 아니. 근데 겨운 것이 탱에 미지게. 뭐네 제대로 미지게. 나 나만네 생각만네 들어오래. 단 니네 심을 누구래 시전에 나만네 왕에 침을 줘게 다지. 그래서 롤 쉬거든. 저 뒤에 인도 전에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되게 요하래 띠나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게 다하되 나도 롤이야 지금 그 땐도 영향을 실로 하셔도 와 사실 이 일산에 그 땐도 영향 지기 아니 요조되게 땐도 매갱 지기 강하려야 땐버리스라나 아니 대범이도 와 사실 이 일산에 풍부 요조되게 텔레 양가로도 대단하라 왕갱기 다지 여과야 다디 풍부 요치면 신신이 요매 되는지 상무시 콜레고도 자 지네 인선의 풍부를 전신배 다 딱바인 되게 요매게 풍부를 왕하시는지 다 다들이 여고도 세상 상담 거야 세상 원해라 다디 풍부를 떼네 여대버지 제디 풍부를 떼네 그 다지 자는 이야기도 와 자 지네 인선의 풍부를 떼네 딱바시 제디 이네 Tanla never Tardo, Menzimbar, Lo, Tribus in the middle, Ta, Lolia, Chitana, and Shingi, Ta, Tan Shambasin, Lo Tabarata, Lo Guntama. So Lo Guntava, Tartanji, Ta Sanjibi to Denane, Yamaris. The Navy Treasure on Ta Yamari, Ta said Pumula Danish, Yurimato, Pumula Demi, Rangave, Rangata, Yamari Chap. So the day in the 다하다 다기와 아니 장자와 들으시고 매번 인류산에 아니 가서 취하던지 동시에 다 매와 세야지
0: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2: 친한게 취하 강인나야 아니 강사하게 다하게 동거래 있을 도로와
0: So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henomena. For example, if we observe our normal sense of selfhood, we tend to believe that underlying our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that goes through change over a period of time, there is something that is constant, there is something that is enduring, that is called me, I, and the person. For example, if someone was sick once, and then today if you are well, and you have a memory of that experience of being ill, instinctively you will remember that experience as, when I was ill, I did this, this happened to me. So you have underlying this kind of, you know, way of thinking, there is a

0: mungu yore de ini tungni kuala ya shara tuanas ke mishiba nazo yonde kudu ba sa dine imba yindu thaki ngay kondu shiba nashi chane sanga nyamni shengishi ina tungni ki tawa la nyamnyo yueba chi ngayabada kuku yore maado ta sanga chwe naya tu kewa chi chengay yina tungni ki tawa meba tha meba re ta u tungni ki tawa tala ya ngar ki mi kyaga ki ta kata Nanjoba Santan Zunalia, Sims of the Townsing, Yavari, Umab Townsing, Yavari, Kada Usum Kurung, Tawa, Yamu, Yedavachigi, Nagi, Chogan Deachida, Chogan Nedu, Kawaji, Gurimato, Usum Kurung, Tawa, Yamu, Medinachi, Shanakawaja, Yamu, Mavata, Kasa, Tami, Rakwa, Tokbe, Tawa Yone, D. Pingi Omari, Chigitami, Tarakurung, Tongu Yari. 다시는 잘 쉬어요. 딱 무슨 그런 게다 취지 다음에 따와지 요구요. 든든들 따와디 아니 가다베 시리군 년불로 기하지 영원래야 정조 없으면 있으면 좀 뭐죠는 영하야 말봐. 자 든든 인도산에 나냐면 세겐디 파르도 침베 람기 가서를 배 님불디디 가다 냐모도 취되버지다 콘 콘도 취되버지 콜 취되버지 구요를 맞다 되면은 야 처음도 와. 파르도 심베 라람 냠네 생이지 베이나 나게 내저 디디 디가는 내베 접과 요 말에 코람이 상주 있으면 거야 친루 냠네 샤 다게 다게 코르다 산데 거라 봐 다 나게 냠네 생이 되기 하 검시스다 나 장시스 무슨 조선 대시스 되게 요 말에 그 간다 돈이 다고 요래 장주 있으면 거야 되면 편샤입니다 봐 다다 치드지 되게 무슨 거야 돈 담고 깨나 매발레스 단 제베나리아 전 잠불 쉬어 잠 이제 깽가 매봐 타제 우메 시수 냐불 샤디 송대야 다들라 깽가 요 말에 상대 전대 하지 말아봐 말한 줄 놀래야 깨와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깽가 내송세야지 놀래지 샤디기 요래 놀래 샤리 유르자네 시드 니네 담배 깽가 내송세야 좀 놀래 시어도 봐 다들 샤와는 시야나 다들자는 니그 버리디 데 다들자는데 다시 깨와 직사용은 니하면도 직두 저기 타는 직사용은 내버디 니하면도 예미 경고하고 댄시 타는 사무실 담배에는 그 가야세야디 가서다 중가 리부티에시다디 남샤 저미투부지기 마대샤용으로 와 와 드는 리부권에 그 탄에도 매력의 시기야 말해 그걸로 샤워는 시 견디는 예미지 쟤니 아 견디는 매력 파쳐부지기 로로 샤용도 사네 아니 에 깽가 매바 타제 우메 시디 에는 롤이야 샤이몬이 바레 롤이 샤와 탈라 냠브라 샤디 대응앙레 에니 급수 컴보기 에니 서규 나바디스 에니 영월 샤와체 텐자테 텐션에 탈라 땜베 마사지 롤아 샤이스도 와 에니 서규 마제다 사나디 레송 다 드르르베 에니 서울 민네 라야인 러시아 동방 개인 주산에 아니 미국 자셔와 하이 콜로르 민네 나버시면 해 봐. 세아디 총이 말이야. 근데 사세님이 세아디 총이 말이야.
1: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rises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a deity, although on the ultimate level there is no cessation and origination. And the meaning here is a deeper one, and which is explicitly